지금 스위칭 팬이야하는 위치 디지털 스가이 대모가침 자르가 각한 맨드스나샤 이아연 맨드스카 맨드스나샤 대모가침수 스타운 맨드스가리 인카스 팬마치 고지카 팬마치 쉬는 사이지샤스가리 진카이 맨드치 노우쿠시노 피어프레지 kuna kyan abin da mutane suke zata eh yau ka dai abin kun je kun sha ko yaji ya sha ko ka ce kai kawai kana yi kana sha ko ina tare da su ne muna hira akwai abin da muke kira passive smokers ma'ana kana tare da su kana numfashi kana numfashi suna shaɗan suna hango maka numfashin kai ma kana shaɗan